0: 이게 자기 니끼
1: 일어 날론 엄마시아스
2: 예 음비한 요강 단기는 음비한 요강
3: 엄마시아스
2: 엄마시아스
3: 메 메카란디아
2: Itiang Kak Lencu Idewa Jirasuli.
3: Sampai nanti lagi kena ni ke siang sama ni. Nggak sama ni ke sama tadi.
2: Terus Kak.